0: 깜짝 예민 존!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서플라이즈의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건강이 서브라이
0: 깜짝 예민 존!
1: 뭐다 무필리한 임포텐 루칸 흥망한 바다이 썩갈로워커
0: 깜짝 예민 존!
1: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민 존!
1: 이 먹어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카길라 마스 고카스 24 호라스
2: Choy, pamakla ko namin kape mo, Choy!
3: Ano nga klase nga kape?
2: Ang pinaka-isog mo ka kape, hindi pa rin sa talasweet ko nga ex! Wala, yung malang kong ipaglaban!
3: Hot Lemon!